0: 가톨릭 교리 상식을 알고 싶으십니까? 월요일 오전 10시 15분 KCR 가톨릭 방송에서 부산교구 신영배 신부가 진행하는 가자 갈릴레아로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궁금하시다고요? 수요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서울교구 신희준 신부가 진행하는 구약 성경 이야기에서 궁금증을 해소하세요. 교회 음악이 듣고 싶으시다면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부산교구 윤용남 신부가 진행하는 성음악 산책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사랑의 생평화의 소리 KCR 가톨릭 방송은 planetaudio.org.nz/KCR에 접속하시면 생방송 또는 재방송을 청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1: ប៉ាវិជ្ជាសំឡេងខ្មែរផ្សាយជាង10ឆ្នាំមកហើយបំរើបងប្អូនយើងតាមរលកធារកម្មរួយ4.6 FM Planet FM ប៉ាវិជ្ជាយើងផ្សាយនៅក្នុងពីដងក្នុង 1សប្តាហ៍គឺថ្ងៃអង្គារចាប់ពីម៉ោង 2ដល់ម៉ោង 6កន្លះបាទសូមកុំភ្លេចប៉ាវិជ្ជាសំឡេងខ្មែរហើយកម្មវិធីយើងមានព័ត៌មានពីប្រទេសកម្ពុជាព័ត៌មានអន្តរជាតិព័ត៌មាននិវស៊ីឡង់និងនីតិផ្សេងៗចា៎បាទនៅមានទីឆាតតាមទូរស័ព្ទផងហើយអស់បងប្អូនយើងតាមជាង pongrong samstapa yang terdetam jangan cuap lari lari
2: eh lu cakra kom a cam tik ke som komplek bom on stap tam internet www.planetaudio.org.nz/somdeng khmai

0: 내 계명을 지키는 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 구체적인 응답의 모습이죠. 계명은 하느님 안에 머무르기 위한 초대, 또 초대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이 귀찮다고 해서 신호를 지키지 않는다면 커다란 사고가 날 수 있듯이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늘 하느님 안에서 생활하고 또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십계명이 있고 신자들로서의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시나이에서 받은 하느님의 계명을 선물로 은총으로 여겨 오히려 감사드리며 축제를 지냅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실천하려고 이제 우리들도 한번 노력해 봅시다. 오늘 무엇인가를 또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슬플 거예요. 하느님께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에 대한 우리들의 응답, 기쁜 응답, 감사의 응답으로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내가 이것들을 할 수 있음에 또한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 주님께 봉헌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1: 1분 결의 김충섭 신부입니다. 주부님의 집을 찾아가서 기도하고 위로하는 것을 문상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한국인으로서 또 신자로서 많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상가 방문은 일치를 드러냅니다. 고인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길에 그를 전송함으로써 고인은 물론 그 가족들과 일치해 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문상을 통해 죽음을 앞에 둔 유족들을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며 가장 큰 일에 그리고 가장 큰 슬픔에 함께함으로써 가족들을 돕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상례 자체는 무의미한 것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믿는 신자들에게 있어 죽음은 영원으로 옮아가는 관문임을 깨닫고 은총으로 이끌어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1분 교리였습니다.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네,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오늘은 열림원에서 펴낸 박완서 작가의 책 옳고도 아름다운 당신에서 빈 무덤 부분 발췌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발견한 건 여인들이었습니다. 여인들이 제일 먼저 무덤에 갔기 때문이죠. 하지만 무덤에서 곧장 예수님의 부활을 본 건 아닙니다. 여인들이 부활보다 먼저 확인한 건 빈 무덤이었습니다. 시신이 없는 빈 무덤은 공허의 극치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상징적입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 있지 않다는 장엄하고도 충격적인 표시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던 이들에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건은 너무나 믿어지지 않는 충격이었을 겁니다. 절망한 사람들은 그만 살맛을 잃고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루카복음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 이야기를 읽을 때 거기 언급돼 있지 않은 쓸쓸하고 침통한 분위기까지 땅거미가 지는 황량한 시골 풍경과 함께 떠올릴 수 있는 것도 그런 까닭입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군중

들이 이런 메울 수 없는 상실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 만약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지 않고 육신이나 육신에 관한 흔적을 남겨놓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부질없는 상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몇백 년 후에 비롯된 일이긴 합니다만, 생전에 공경하던 성인이나 순교자의 유해를 나눠 갖고 숭배함으로써 그 성인의 특별한 가호나 축복이 있기를 바라는 서구의 극성스런 성인 유해 숭배로 미루어 짐작컨대, 예수님의 무덤도 만일 비어있지 않았더라면 뭔가를 서로 차지하려고 어떤 다툼도 불사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흔적도 없이 무덤을 비우셨습니다. 인종을 초월해 모든 민족 가운데 살아계시기 위해, 시간을 초월해 세상 종말까지 계시기 위해선 그럴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가 그분이 제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분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그분의 현존을 느끼는 건 우리가 사는 보람이기도 하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타락한 세상에서 그분의 현존을 느낀다는 건 고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종 그분을 부정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지만, 그분을 부정하고 나면 이 세상의 무의미성과 사람이 버러지처럼 비천해지는데 그만 소스라치고 맙니다. 왜 그 악행 높은 아우슈비츠에서조차 예수님의 현존을 증명한 사람이 있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선원학산 책신의 유영선 바오로신 봅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와 샤를 구노가 함께 만들어낸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 성모성 아베마리아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파와 구노 작곡의 아베 마리아 성모송이었습니다. 원래 이 곡은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평균 요크라이버 첫 프렐류드 중에서 나타난 그 선율을 구노가 또한 성모송 텍스트를 붙이며 만들어진 곡으로 바흐와 구노의 작곡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성모송 감상해 보셨고요. 바흐 작품입니다. 양들은 평안히 풀을 뜯으리라 라는 제목의 곡 신용욱의 목소리입니다.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독일어 텍스트입니다.

0: 카톨릭
1: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에듀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전망 좋은 창, JMP로 국제공증변호사 이완성 공동 제공입니다.
2: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 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1: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

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ilo.co.nz입니다. 가톨릭 뉴스입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이탈리아 로마와 바티칸을 방문해 레오 14세 교황을 알현합니다. 이번 방문은 최근 중동 전쟁을 둘러싸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교황청 사이에 불거진 극심한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해방 조치로 풀이됩니다. 교황청과 미 국무부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7일 레오 14세 교황을 만나 중동 정세 등 글로벌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루비오 장관의 교황 알현은 작년 5월 제이디 벤스 부통령과 동행한 이후 약 1년 만입니다. 루비오 장관은 이번 방문 기간 중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의 회동도 추진하며 소원해진 양국 관계 복원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양측의 갈등은 레오 14세 교황이 성경을 인용하며 중동전쟁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자신을 향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교황을 향해 범죄 문제에 나약하고 외교 정책은 형편없다는 거친 독설을 쏟아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황을 옹호한 멜로니 총리까지 비난하며 전통적인 우방국과의 관계마저 냉각된 상태입니다. 미국 정부가 이처럼 서둘러 수습에 나선 배경에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정치적 셈법이 깔려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교황 공격 이후 공화당의 핵심 지지층인 보수 가톨릭 유권자들의 이탈 조짐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가 싱가포르와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하면서 연료 관련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협정은 양국 간 무역을 확대하고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특히 연료 수입과 관련된 잠재적 위험 요소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싱가포르가 주요 정유 및 연료 허브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협정이 뉴질랜드의 연료 공급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과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단체들은 이번 협정이 화석연료 의존도를 강화할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으며 뉴질랜드 정부가 탄소 배출 감축 목표와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 측은 이번 협정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연료 공급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지속 가능성 목표 역시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와 싱가포르가 위기 상황에서도 필수 물자의 교역을 유지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양국은 5월 4일 필수 공급품 교역 협정 Agreement on Trade in Essential Supplies에 서명했으며 이는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식량과 연료 등 핵심 물자의 흐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협정에 따라 양국 정부는 특정 필수 품목에 대해 수출 제한을 부과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대상에는 식품, 연료, 의료, 물자, 건설 자재 등이 포함됩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이 협정이 공급망 교란 위험을 줄이고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물자 공급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뉴질랜드는 전체 연료의 약 3분의 1을 싱가포르 정유시설에 의존하고 있어 이번 협정이 연료 공급 안전성 확보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양국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구축한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유사한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도 공급망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정은 기존 뉴질랜드 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에 포함될 예정이며 양국의 국내 절차를 거친 후 발효됩니다. 뉴질랜드 내무부가 복권배분위원회의 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위원수를 대폭 줄이기로 확정했습니다.

내무부는 현재 운영 중인 여러 지역 및 전국 단위의 위원회들을 통합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운영 비용을 절감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기존 위원회 자리는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정부의 공공부문 지출 최적화 정책과도 궤도를 같이 합니다. 일각에서는 지역사회의 세밀한 목소리가 복권기금 분배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의사결정 단계를 단순화함으로써 실제 지원이 필요한 단체에 기금이 더 빠르게 전달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남북섬을 잇는 페리 운항사인 인터아일랜더가 상업용 차량에 부과하는 유류 할증료를 기존보다 두 배 가까이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인상 결정은 최근 국제 유가 상승과 선박 운영 비용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물류업계의 운송 부담이 가중되면서 결국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운송연합 측은 갑작스러운 할증료 인상이 공급망 전체에 압박을 줄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인터아일랜더 측은 향후 연료 가격이 안정될 경우 할증료를 다시 조정할 가능성도 열어두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곧 뉴질랜드의 세금 정산 시즌이 시작됨에 따라 많은 납세자가 세금 환급 여부에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국세청인 IRD는 올해 자동 계산 시스템을 통해 수백만 명의 뉴질랜드인에게 환급 또는 추가 납부 통보를 보낼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소득이 일정하지 않았거나 근무 기간이 짧았던 경우 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소득 외 추가 수입이 있었는데 신고가 누락된 경우에는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어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6월부터 순차적으로 통보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글로벌 IT 기업 아마존이 서부 오클랜드에 건립하려던 데이터 센터 계획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 AWS는 이번 프로젝트 중단으로 인해 약 4,500만 달러, 뉴질랜드로 약 370억 원에 달하는 매몰 비용을 감수하게 됐습니다. 당초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지역사회와 관련 업계의 실망감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마존 측은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글로벌 시장 전략 수정과 인프라 효율화 과정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아마존은 뉴질랜드 내 다른 지역에서의 클라우드 인프라 확장은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뉴질랜드의 대표 유제품 기업인 A2밀크가 미국에서 판매 중인 영유아용 조제 분유 일부 배치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실시합니다. 이번 리콜은 제품의 실제 성분 함량이 라벨에 표기된 수치와 미세한 차이를 보인 것이 내부 검사에서 확인되면서 결정됐습니다. A2밀크 측은 제품 자체의 안전상 문제는 없으며 소비자 신뢰를 지키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상 제품을 구매한 미국 내 소비자들에게는 절차에 따라 전액 환불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가 고품질 이미지를 강조해온 뉴질랜드 유제품의 대외 신임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싱가포르에서 주요 연료 기업들과 만나 향후 몇 달 동안은 공급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확약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동 전쟁으로 원유 접근성이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뉴질랜드는 전체 연료의 약 3분의 1을 싱가포르에서 공급받고 있습니다. 럭슨 총리는 싱가포르 정유소들이 대체 원유 공급원을 확보해 생산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니콜라 월리스 재무장관은 주요 연료 기업들이 원유를 계속 확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지만

0: 가격 상승 압박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연료 공급 자체는 유지되고 있지만 일부 경우 운송 시간이 길어지면서 물류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비축량이 줄어들 경우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에 폐쇄된 상황이 지속되는 한 글로벌 공급 압박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료 수입 기업들은 공급이 유지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신 정부 자료에 따르면 디젤과 항공유 재고는 증가한 반면 90일 옥탄 휘발유 재고는 이전 발표와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업혁신고용부는 전체 연료 재고가 최소 기준을 크게 웃돌고 있으며 이러한 변동은 일반적인 선박 운송 패턴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수요일 기준 통계에 따르면 휘발유는 약 52일분, 디젤은 약 53일분, 항공유는 약 59일분의 재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일요일 기준으로 각각 약 53일분, 약 46일분, 약 49일분이었던 것과 비교됩니다. 현재 세 척의 선박이 2일 내에 도착 예정이며 추가로 9척이 3주 이내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기업혁신고용부는 현재 재고 수준이 매우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몇 차례 업데이트에서는 연속적인 감소가 나타나는 것이 정상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연료 운반 선박의 이름을 새롭게 공개하기로 한 점을 언급하며 이를 통해 공급 이동 상황에 대한 가시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약 2일 이내 도착 가능한 뉴질랜드 베타적 경제 수역에 진입한 선박 3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9척의 선박은 이전 항구를 출항해 3주 이내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구름 낀 날씨로 곳곳에 소나기가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0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아침에 소나기가 몇 차례 내리다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6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한우성 아나운서 박보나였습니다.
1: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렌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2: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1: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2: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1: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6 1919
2: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3: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입구 알바니 하나롬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4: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0: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JP 에듀케이션 전망 좋은 창 JMP 로 국제공증 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드라마 바보 김수환과 뮤직 온의 눈이 방송됩니다. 104.6 FM 가톨릭 방송입니다.

0: 계획을 세운 후 가장 큰 고민이었던 배가 구해졌다. 원주민이 고기잡이에 사용하는 작은 배였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구체화되었다. 누군가는 수류탄과 비상식량을 챙겼고 누군가는 미군에게 항복 의사를 전할 흰 천을 챙겼다. 문제는 이곳 지치섬에서 이오섬까지 얼마나 먼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였다. 모름은 공포를 낳는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는 날도 죽는 날도 모르는 건 매한가지였다.
1: 어찌됐든 여기보다 남쪽에 있는 건 확실하잖아. 가다 보면 언젠가 나오겠지. 안 그래?
0: 미군 전투기는 이오섬을 점령한 후부터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각 지치섬을 지나 일본 본토를 공격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지치섬에 남은 포탄을 터뜨렸다. 바로 그 후, 그때가 기회였다. 남은 포탄마저 모두 터뜨린 그때, 미군을 향해 이오섬을 향해 탈출해야 안전했다. 바다 한가운데서 포탄을 실은 미군 전투기를 만났다가는 흰천을 흔들기도 전에 바다 거품이 되고 말 일이었다. 1945년 4월, 그날이 왔다. 김수환과 조선인 학도병 몇몇은 바닷가 바위 사이사이에 몸을 숨겼다. 하늘을 바라보며 미군 전투기가 보이기만을 기다렸다. 하지만 웬일인지 하늘에선 소식이 없었다. 어제도 그제도 어김없이 그 시간에 지나가던 미군 전투기였다. 오늘만 늦어지는가? 아니면 오늘은 아니 지나가는가?
1: 그냥 배를 띄울까?
2: 그러다 미군 전투기가 우릴 보면, 어? 그땐 죄다 고기밥 되는 거야. 그냥 부대로 돌아가자.
1: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지.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시도는 해보고 죽어야지.
0: 결정을 해야만 했다. 철썩, 철썩. 파도마저 결정을 재촉했다.
3: 가빙하자.
0: 그가 바다로 배를 밀었다. 배가 도로 밀려 들어왔다. 파도가 너무 높은 탓이었다. 자꾸만 개워내고 뱉어내는 바다를 향해 꾸역꾸역 배를 밀어 넣었다. 그렇게 바다로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였다. 너무나 갑작스레 미군 전투기가 다가오고 있었다.
2: 돌려! 배 돌려!

다시 돌아온 부대는 시간이 정지한 듯 그대로였다. 비장하게 떠났던 새벽녘의 모습 그대로, 치열했던 반나절의 역사는 꾸민 양 싶었다. 그가 사물함에 꽂아놓았던 편지만이 꿈이 아닌 현실이었음을 증명해 보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썼던 편지를 펼쳐보았다. 떠날 때 탈출 아니면 죽음을 결심했기에 일본을 향한 비난의 글을 남겨놓았던 그였다. 그는 자신의 글을 허무하게 바라보다 그대로 찢어버렸다. 허무함과 실망감이 너무 커 편지가 발각되지 않음을 다행으로 여기지도 못했다. 그저 이렇게 이곳에서 죽을 운명인가? 하느님은 정녕 이집트 탈출을 허락하지 않으시는가? 주저앉아 한숨을 토해낼 뿐이었다.

4개월 후 1945년 8월 15일 사령부 앞마당. 라디오에서 일본 천황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항복. 항복이란 단어가 메아리처럼 퍼져나갔고 일본군이 땅에 주먹을

0: 손을 쳐대며 울었다. 일본의 항복은 조선의 광복이었다. 광복. 광복이란 단어가 몸 곳곳에 차올라 김수환과 조선인 학병들은 산으로 올라갔다. 일본 섬에 일본 군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니 마음대로 소리내어 기뻐하지 못함이 목매였다. 우리나라 우리 땅에서는 태극기가 흔들리고 대한독립 만세 소리가 원없이 퍼지겠구나 생각하니 울음이 멈출 줄 몰랐다. 김수환이 태어나기 전부터 빼앗겼던 나라가 36년 만에 해방을 맞았다.
1: 가자. 집에. 이제 집에 가자.

0: 김수환은 무릎을 꿇고 성호를 그었다. 탈출을 시도했던 그날이 떠올랐다. 그날의 외는 오늘의 아, 감사로 터져나왔다. 그날 그가 쓴 편지를 일본군이 보았다면, 그날 평소처럼 미군이 제 시각에 폭격을 가했다면, 그날 파도가 심하지 않아 배를 조금 더 빨리 띄웠다면, 그날의 그는 오늘의 기도를 드리지 못했을 거였다.
1: 천주님.
0: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우리나라가 광복한 날, 그는 그만의 작은 광복도 함께 맞이했다. 생전 처음 피워보는 담배가

김수환 추기경 선정 10주년 특집 라디오 드라마 바보 김수환. 지금까지 원작 이충렬 작가, 아 김수환 추기경 1, 2 김영사. 제작 지원 가톨릭대학교 김수환 추기경 연구소,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제작의 가톨릭평화방송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소중한 방송 선교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0: 안녕하세요. 매주 화요일 찾아뵙고 있는 뮤직온의 넌 인사드립니다. 네, 늘상 찾아오는 아침이지만 그 KCR 애청자님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은 더욱 특별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2026년 새해 들어서 새롭게 발표되고 있는 신곡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다행히도 올해는 K-POP뿐만 아니라 발라드나 인디 음악들도 많이 올라와 있어서 여간 반가운 게 아닙니다. 새로운 신인들도 눈에 많이 띄고요. 예, 간간이 성시경이나 아이유 같은 거장들도 음원 형식으로 한두 곡씩 신곡을 발표하고 있어서요. 네, 올 한 해는 한국 가요계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예, 뮤직온의 논 첫 곡으로는요, 성시경의 어떤 날 어떤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1: 그대여 어렴풋했었던 내 마음

네, 뮤직 온에는 첫 곡으로 성시경의 신곡 어떤 날 어떤 마음으로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B2B의 최신곡으로 준비해봤습니다. 3년 만에 그 처음으로 완전체로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2026년 3월에 발표된 신곡 우리 다시 들으시겠습니다.

네, B2B. 예. 오랜만에 그전 멤버 6명이 다 모여서 음반 내신 거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역시 올해 3월에 발표된 신곡입니다. 가수 이영현의 툭하면이라는 곡 들으시겠습니다.

네, 시원시원합니다. 그죠? 예, 역시 이형현답습니다. 오랜만에 발표한 신곡, 예, 툭하면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헤어지자 말해요라는 곡 다들 기억하시죠? 예, 그 곡으로 유명한 가수 박재정의 신곡입니다. 지금 이대로만 들으시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그 뮤직 온앤온에서요, 신청곡으로 한번 소개해드린 적 있는 가수입니다. 박재정의 신곡, 지금 이대로만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인디밴드 내일

0: 아시죠? 예. 그 그룹이 오랜만에 신곡을 발표했습니다. 역시 올해 3월에 발표된 신곡인데요. Deep Inside 들으시겠습니다.
1: 난 네 생각에 불사마